0: 전달력 거든요. 상여 거든요, 드디어.
1: 엄마의 가사며, 엄마가 했었던 내가 뭐예요?
0: 어쩌면 더 보내냐, 드디어.
1: 저야마가 여다다이나?
0: 엄마는 드디어 거든요.
1: 어이, 그
0: 다리 안 쓰면 해야 되는 거.
1: 어?
0: 잘못하다, 여고 다녀줘, 내려.
1: 아, 진짜.